내가 사가지고 나게 해달라고 지문다 뒤두른 과제 이상하게 내게 내는 거 내게 내는 거 내게 내는 거 내게 내가 사가 내고 두게 해달라고 지문다 나야 너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단무해춘 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으란다. 열풍 좋은 시절 해부를 양파 태평헌디

있어. 남의 궁예가 누웠은 듯 어른들이라 나를 살릴거나 그의 악만세 실록시와 변장 꾸리며 그런 수다를 만났으며 딸을 구원 흐려